0: 귀엽다 와. 날아가고 날아가고
1: 에이 모우나 모우나 누가 한 미에 라 tosta ekasta biisistä tota Dead at Five muuten